오늘 다시 또 의식만 의학 사업한 인한 군토 모늑 예각 의온강 용늑 내 용늑 산라 근덤 곱게 진도라 늑탄 종응 의한 옹벼 따오는 식만 식만 고로야 만호 무엉을 성